0: 좋다.
1: 둘로 사카이. 아가이. 렌지미. 오트릉스. 가실럭 복사. 아흔. 아흔 치식. 아가멘 징게메. 가랑시. 크르주와는. 유스닌. 브락다. 마하바트 쿠슈트. 마하바트 복사. 워타스 유티 알라드. 아가이. 미니멘 토킨드. 코스카능스카. 그락멘.
2: 可是传统不是一直都是那样的，你非要固守传统，非要走仙女玩小道，还非要做猎人。但是100年前没有仙女玩小道，200年前也没有猎枪，所有的传统还有文明都是世界变革中人类一点点摸索出来的，没有什么是一成不变的。你听我说完，只有一直变化才是不变的。 现在这个时代又是一个变化，适应新的时代，调整生活才是正经嘛。固守旧的传统不见得都是对的。我在书上看的，是不是早上？苏伊达阿嘎，对不起啊，对不起，跟我女儿向你道个歉，她年纪小不懂事。 你不要生他的气啊，大人有大量。大人有大量，大胃口，多吃肉，身体好。是，先点。
3: Өзгеріске құштар әкесіндер. Онда мен өзгеріс жасап берейін. Тамақтан кейін өздерің жайлауға көшіп барыңдар.
4: Шаша.
5: 인전다 문 대화래. 으뜸 장안 버터 가. 예. 자, 다늘 도스당당 없을 때야 차. 맞지?
6: 他在说什么？听不懂，反正不像要送我们走。他在赶我们走。那走。 走，这个氛围不走也是不行的。走吧。妈，我不敢自己走。干啥？不要这个样子，勇敢一点，微笑，别怂。
5: 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 Инкмент байх болтугай.